0: 그만.
1: 아, 왁킨.
0: 아이, 무너 맨 다 아유 деп тұр ма?
1: 예, жоқ, ас аю деп шақырған жоқ.
0: 예. 그럼 내 뭐라 매디? 아. 아, 라흐메.
1: 你们也转来这片牧场啊？
2: 对, 我们在下牧场也在这里呢。
1: рахмет. 오이 발람 рахмет. 아, 무슨 우이 바로 빌딩 아르자근다. 바로 채이셰?
2: 我妈说我们家在下面，在河流的下游。你来我家做客吗？行啊，等我妈回来了，小卖部有人照看，我就去你们家。 비디오를 가지고 길겠는데? 길에 뭘 바라든
1: 예, 뭘도 바라 바라.
0: 잘.